0: FM 드래그 밴. 뉴스, 뮤직, 엔터테인먼트. FM 103 메가헤르츠.
1: 할로 굿 이브닝 리스너스. 아빠는 이제 오늘 아빠가 힌디 프로그램 나가 프로그램이세요. 아로지 이브닝. 아빠는 오늘 폰 인 라이브 프로그램. 아빠는 number 03702243036 abdi phone in request our dedications mugi kuidwi tumo paretak bisari na bajai diwo to abdi phone in program akashwani fm checkup and 16 megahertz day.